토가 오늘 노느이 개갑국 토가 미망랭이 참마시 투구시야 열개 토육 찰레 난고수 하장 개팀 넘을 랭이낭 누브 에시아 링텐쇼가 막투 슈루 노리팅야 랑크 셀 뉴총 바낭 마낭 베니야 말 미망샤 네 슈수 노닌 갸글 미세 바낭 시 개갑 셴무가 궁생 닌 깁 토유토가 메베 베니야 슈수노 낭달 나낭시 미세 랭이 바낭셰 칼 폴링 닌 만제 나유토가 닌 시저 토가 투낭낭 베니야 슈수노 베나 비지테블 니나 후락 토가 닌 랑크 세징 나유토가 차레 낭 베니야 슈수노 낭달 미세 랭이 바낭시 차레 낭도 레팅야 나낭 미망 랭이 참마셰 대참문우 투지치는 가수노니 슈유 나낭시 미망랭이 바낭셜 베그 슈수노 토가 미망랭이 참마시 녀누 쯤메노 갸벼예 대참문우 남다 나우 토가예 나낭 대참문우 심신우님 투지치니 슈유 미망인 미몽 빠르푼센 마업시 라랑 소속 냠냠 토가 달린 낭칸 마업 루들 미창마 시 랑랑 소속 사상 코류 김불 오죽토가 랑시 투구르시야 털술 핍규님 직내이 말 주소 반항 미망시 투가니야 대샤문노 남다 나우토가 만항시 양결 미망생이 나샤 두지치니야 슈육님 털술 궁생가 핍고수 카두 문운이네 개갑샨느가 메베뱅이 슈수 낭달 미망상의 용조시 락린따리아 차례 낭비 오주토가 있네 가수님 투지시니 슈유 까르볼링 국 토가이 미망상의 바낭시 냠용 바낭 낙 야나 미 그리 티가 미티게야 랑 눔트레라닌 디저트레라 통드농들 대식디가 그리 티가 미 마업시 담아게야 랑크 눔 뉴쇼 베지 토육닌 코르육 송급국 토가이 찰레 난칸 마브라스 눔을 데지디가 게짐 낭메 동우티 바스닌 메드로카 펩두 닌눔 페트롤 닌 디젤 도송 뉴쇼 통야 찰레 낭두 니야 땀세겐 마브로들 행예낭 나낭심 신우티 시로두 니나 젬링닝아 막툭시 뇨크다 닌 강을 네부카바 갑가 미망행에 바나시 냠룹닌 숭들 나야 미레 모레시 차레 낭도 리팅야 람도 팀 라수노물 목 니네 제비 갸가르크 미세낭 나당 개갑닝아 기숙 뒤친닌 박무 동선 녀나 코라 약북 담이지 제고가 지소가 예 심 신욱토가 차레 낭간 마브로둠불 ngade maharashtra kak sani thi kak misang thisi rang sim shinu banang mimang debka nyumyuk thoka gyu penjuruk thoka nin ngui roram nangya pezaap tono nombur mimang preka kengen robule mi thisi thisha roram nangyu thoka ngui bum thidi nangyuk binasi legul gozu nombur ziyingena utmodun kengen robule halim thisi kyapsu roram nangu yina rang kange tegen mijisha deshamunu pando tim rodumbur iz inule tenya uz legulzo gozugumbur hlangye nang jidang shungshokak mise hlangye nangshya kyapsu roram nangmak cheshi maap nombur perna pradhan mantri suraksha bima yojna niya nosi tomitiga kyona rup kili tsudu yina rang sha kengen rasu yina kyona ngui bum neyi tabdumbur dadasambo uts cheji tsoksi mise jewa koro kene jibget lhasha roram tabu nombur uts ngoten chale nohu banang nin shung cheji nohu banang mimang lhenge banang si kenu nangosumbur uzu toka jewa mise koro kele get ngoten ti kebsang nin ozuktoka kewen longu nomur geyong ningak mise lhenge banang dada sambache kyona ngui jewa

동차 숨닌 게니스 하 미세 랭이 바나샤 우이 로람 타비아 케븐 팀 라수 넘버 랭이낭 우드모든 트위드누 토가 체시 베나 프라단 멘드리 지원 조디 비마 요시나 니야 체시 주야 게시 깽은 레야 체소 문우슝우 이나 도미티가 우이 갭릭닌 클리치로 추두 이나 캠장 낭샤 우이로람 제 분내이 모든디 타부 넘버 체지 우쪽시 다드 삼부지 미세 제와 고르 클리니스 하샤 우죽토가 겹수로람 라수 넘버 다드 삼부지 기용닝악 미세 김상 붐지대 하샤 고르 동자 클리니 마즈마즈 조루 넘버 우죽 카장 대샤문우 마프 넘버 비당 용조 르기닝아 디수이나 랑랑 소속 담닌 르기 노시다 넘버 바티샤 랑 부주불민 롭종토가 로람 라수노닌 바티샤 랑 김상 소경 나유토가 고갑 라수 넘버 향이 이당바낭 시 랑랑 소속 룸부닌 바르푼센 바나샤 체지 우주토가 예 말 세신인 미망시 키노 낭고수 넘버 목 니네 집이 갸갈 미세 랭예낭 목 닝담마 나나시 따우티 시슈육 인예나 또미 똥다 마압구 추지 람당 룩세 모든티 랑시 삼루지가 목후루야야 톱겨 꼽겨티가 싱랑우이나 미망 랭예바낙 브레카 심닝아 플레케우틱딘 남자 팀 로돔불 오즈모든 셈닝아 플레케우닌 남자 라수이나 랑크 레가 시 차레나유 고츠구니나 오조이 깽엔 템닌 오조 랑샤 노도디 로돔무 이지노르데냐 랑랑 소속 예게닌 람로 리익토가 깽엔 템디 옹굴레 랑시 오즈토가 독답닌 오즈토가 키누 낭고숨불 향이나 대신에 레림 오죽토가 신의 슈도 인예나 오죽모든 삼로시가 모토우야야 지초닝아 낙 룩세 랑야야 삼로 코르주구 인나 규르보 통불레 고우넘불 샌들 탑시 통우인나 규르보 통육게 딴댄 나당 행예바낙 차가넘불 나대 아삼닝아 하르길라 니구 셰리닥 티넘불 미멍 생긴낭시 똥불리네 미멍 용족 셈닝아 플레갸우 닌 비나시 미시노디 로둠불 창마시 오주토가 무노지육 닌 비자비낙 창지 마다수 셴무가 깨기 디육 탭시마업 통두넘불 셴들 나디 아삼국 셰리닥토가 냠십 야칸 뿔니마 디비 워마 뉴 비나시 셰리닥토가 냠십 나야 미멍 브레가 샤오죽토가 판도 라당골 세신인 독보상 와도 레팅야 샤비낭 숭교프 야고시 샤디샤문우 게다 팀 대식뒤가 그유 놈을 샤비낭 게다 교시 마차도 랑 룸박게 게다 팀 게우 놈을 냠십 야간 뿔니마 디비 워마 비낭시 닌센 뒤죽도 예버지가 문우야야 미망샤 오주토가 독보상육닌 미망브레가 플레게아닌 샤오죽 땀퇴불리네 미망마 용조 심 미시누야 수우노짓 말 문우치수세 마사도 랑 룸부가 우스 샤시 판도 라당골 갑교닌 샤 다중 야고수골 비나세 찰레디참노 템 나무놈불 사이예낭 나나시 게시느랑 말 미망 행위 바나샤 쉬들 개용닝악 미세 쉰게 포모 용조시 랑 트레딘닌 제목토가 염슈 롱야 열게 대샤문우 마업 개우놈불 개용닝아 나악야나 대식뒤가 제모닌 강지용국토가 열게 팀 개우놈불 나나시 땀퇴당아 나나 샘시누티 지라행이나 앙답 탑시지 시 낭도니나 제목토가 나디

다 야나 그러든 모르냐 겁니다. 대인이 제발 잡아 됐어. 지금 심내 순회실 라바톤에 양다 됐어. 다 우리나 강보 소지 심 순주시 다들 시신제 나다 정을 랑 심제샤 가디야죠. 이직도 내가 시신제 말을 송하면 어려라. 돈다 소지 어디 임냐 겁니다. 대신에 칼로모도 대 동해나 옷 컬러야 심샤 편도 사람들로도 그러면 옷 닦지 야가는 겁니다. 심샤 편도 문어에나 어디가 있냐 겁니다. 많은 것도 대 사고 수이네. 제 르부샤 내 나자 르부샤 편도 문어에나 먼저 니고 숨에 어려라. 어떤 것도 야야 최저인의 강부 클로야 랑시 편도 문어에나 어디가 있냐 겁니다. 한대된 일지 르단 심지 내가 불라 양당 양도 닦자와. 디니 코나 도나니 시신 소에 세니 도스다. 당하리 시신 그 점절이메 다다오래 점절비나 시신 거리메 안 시신이나 가든들로 당하리 사무리티 샤다냐나 다다 요르티다 일세 샤도신데 또 시신이나 가든티샤냐 유로 다 감티네가 라인티가 샤다냐나 또 계속 좀 쉬어서 오디 류나 심게 내가 불라냐 류냐나 랑 류부치 심케노이메 오래라 류나 심 내가 샤 양당 양도 딱 잡아 그 신에 딱 지어야야 심내가 시로도로 독자라라도 와, 개발라라도 와, 대발라라도 와니 딱지, 딱지 넘버를 잡아야 야야, 제발야야. 뒤에 코나 딱지 야주지샤, 셈샤, 셈지 넘버를 잡아야도 와, 야무노. 루부지 넘버를 잡아야도 와, 야무노. 딱지 야주지샤, 시신니. 뒤에 코나 돌나네, 어디자? 돌 뒤에 하람 측용의 샤도이나 어디자? 시신니, 시신 송의 측이도 딱 넘버를 잡아드네며 어려라. 루지 대다 제발자, 측점 주비 지시 좁소. 맨제 lakwa tsamji ne neba dala penjuram to chapter ujjigi cik tamaji udim to cik kanandalo nina last che luji deda chabarja to tada shishin ud chapter nina jasa shumbo shiwa la samar kanangu che laklen ya gusum shu irbasi warila ngar gambo si laklen ya gusum laklen tar gusum nina practice warila ud nina shadu ji chikta peja nina mani ya class saru shuk che peja ud moda ya ya kyub ju ud nina anu dunda jana kama osu nina ya gaiju menambur Rangsi mizinenga, laglenga, onga yagosumni. Luigi didak chebar chaani. Tsikzam jubi chishiru kagamar shadu ina si penjilo ni gomda. Juju chumo nalen yara lang ya, nobdo juju chumo nye kulo ya ore, nyin gang kulo. Kulo tsaru shukje pisa ombo, nagamiji rangja sugu ina mal kulo ya si penda nolo ni gom. Da beche, ijik beche sinye, menji lakba tsam jine neba dala penjiru, menji jine mengi kitab orela. Men korujik, men utsana, naza utsya penjim shou, nan men utsasu yina, naza utsya penjim shou yina, men ki kitab no yina, kitab chi nambar dawa klo ya, men tira masaya sugu yina, naza sha penjio yinigum, pe nambar dawa nime. Men ji lakba yina klo yu, men ji lakba zangjina yina klo yu tira se, neba dawa penjirum, naba nasha pandu reyo a, yin ridumda, ut ma reyo me shore, men ji klo ti meno ya ya, man ji sagusume, 우동어도 야야 준주치모 클로티메노 야야 준주치모 내가 노치 까나오나 하람데랑스 중대 야고수뇨 이제 야고이나 시신여고지 편도라 줍니다 전주스메 쪼벌라 쪼벌에 시신 송어를 잡아디 레웅아바오스 다 레웅아바치 차루 다 시신이 레웅 넘버 답아디 중대 명하러 오래 다 시신 내가 계속 좀 부시발라세 심송망콜 나가다 내일 메세도 카르데 오래라 소지 세미냐고지 그 나다 아마 까낭보 세미냐고지 랑신 뉴망어도티 랑신 뉴스티 말 랭랭메 통이고 이나 랭랭아 다치 시노이네 데브나 오래라 시노이네 까보 문우주 미나시네 오지 오동어다 야 랑 심지 무슨 야야 비난 같이 그네 비난샤 프리덤 라온비에 니고 이나 심스와에 레좀 쇼니 다 랑신 뉴바샤 택바티스 호야 통이고 이나 랑신 뉴스지 미셔나나샤 내가 매기면 고등어도 야야랑 그 셈지 시신기 시신지 태공어도 대사모통 시신의 태고지 랑 그 셈지 토야 니고숨 내버려라 토야 니고이나 셈지 비난 같이 그는 비난 말징어도 무노야야 랑스 컨트롤하고 숨네 이제 말아 쇼지 까낭보 다다다 아르강보 셈기 욕보상에서 고놈네 된 욕보 셈지 보스 아르 셈기 욕보 Lu nga yisum nika nami orida. Ije nga lubu chi, ije kaga mara shumad shungju yine da. Lubu gu thor surgiya minasha. Si ya yu nga kambu semse si samusi ngarisi yagusu. Da deshik thor seminasha utung odu power munu shunye orila. Da seminasi nisha laga tukjala ya. Ut misha gaya tir, utsha tukjala shadanya. Inasi nisha order si bisu.

비네 인생 모두 수쇼니 월라 디지션 신내 버저 디지션 신내 버자니 요르데 오메 인생 모두 수에 르분네 나 내지 신 모두 수야 세미나 오더 체 팔로우 마야 쇼니 계속 좀 쉬어라서 하나메 우단 프랙티컬 넘버도 보내메 또 시싱 마라 옹브리앙 시카나냐나 젬바니 오지 젬바니나 그런제라 유지 월라 젬바니나 그덴디 셴예들로니나 세미니 오지 부드가 소옹도데 곰야던지 가나메 오래라 세미니 오지 부드가 게 곰 때페나 산지 구곰용어도 지금 시 삼로통도 있네 삼로지 비낭 부드가 딱다 되게 딱다 되게 불 술 쪼오나 젬바세 젬바니 오지서 라로야야 젬바니나 지금 시 고르 삼로통 오수이나 나라지 빼전행아 노이나 기담내가 노디냐 디 콜로야 preparation number 답아드야야 또 곰야 아니고 고메하고 있나 잼바세 이나 스템지 토르스로 먹어야야 편도로 이미야 다 잼바세 넘버다 뭐 프리베이션 야 클로 셈스 고메하고 셈스 피자 양그 용어도 오는 것도 그래서 이나 시신세 나로 야가니 시신 쇼티가수 잼바제 쇼티가수 셈지 붓가 소야 이제 개구수니 오는 것도 개우이나 다 고메네 시네 넘버다 봐도 야 되죠니 다 곧 셈지 레죽 토가 시시 내가 셴마 시시 야고슬로니 어나다 루기 쫄럼 넘버 다보도 고숨니 시신네 가나메 루기 쫄바 즉 루북 야단치 개부리네 개단 오드모도 개고숨 멜롱 스테브 오드모도 대고숨 내랍제이네 오드모도 년 고숨니 깜부 타제부 티마르나 답제이네 오드모도 사고숨니 오래라 이제 막 막가 말 마트샤단이네 오드모도 샷 고숨니다 타제부 티 오래라 사마르 오드도 쇼수이나 시신리오 내가 된다 쇼송 온라인 오든 것도 되입니다. 다 다르스만 가르 차로지 류랭아 차로입니다. 패샹 것도 되 차로 인물. 또 준주 주문 내가 류 두바 류 두바 쳐다 나는 이 카드 쇼수 대제문으로 기회된 모데 류 두바 쳐실로니나 쇠바 된바 아니오지 쇠바 쇠바니나 또 지금 미션 만나서 나 공식요 어디라 마도자에게 우든라 러브 랑스임지 그든데 야구소로니나 쇠바 공모섬니 어레 Sobokum Jukta, Luke Sobokum, you sing Sobokum Nanjikor, also chapter name on you. Now your Shumos, a chita bejaga, Mark, also Sinabio, Shuloga Nadachi. Yeva Tondo Sabai, Jindan, Deshik, Chulaso, Legge, Gain, Dekuya, Kondo Chiki, Jomarjeneta. Kondo Chiknena, Sigbli, Line Bleach, Kondo Nena, Consigu, Jimmerde. Chiknena, come tea, Dumjo, Karmati. Come tea, is it Karmati, Yanansi, Consi. Udin di yagu ina anigumda. Dikpa gaden di nolo nina ud gyawache kangmu munu chuyumshu nida ud kanada nime. Ta nadache tso sha naga nainum nina nani shusume sonamgi tso, ishigi tso, tso ni ud kena yagu. Sonamgi tso ni uti, ishigi tso ni uti. Ta sonamgi tso ni uche gaden di sha nida lo nina naga shusung udu. Lu rangi lubu, lubu chi bichu tongya gyawache gyuchi kangmu sha sonamgi tso ni. Yaranga Kagamar, Varela, Gio to Yugadin, Tenoina, Utkambusha, Sonamuzo, Benet Chimbatonju, Chimbatonina, Minasha Nasha Laro Yime, Ijig Luke Chawaime, and Nakamar, Minasha Chimbatonju Nome, Sudum Sunju Discipline Ore, Mijiju Wonga Yuchina Kambu, Sonamuzoni, that Dordino to the Shusuina, Sonamuzonina, Udmo to Tisha Akumbashi, that the Sonamuzo Sawina, Pendosinolo, Yawina, Sanji Bena Lubuchi. Orela, Sanjig Sung, Sanjig Lubuchi, to Jugu Ju, Junina, Sabin Odo Chisha, Sonam Gutso, Nedunda, Kinore. Then a Sanjig Lucia, Kichu Sinolonina, or Sanjig Luci, Narib Lu, Tamba, Kibar Sinolonina, Chitan Ozusha, Saint Samusum Juzani Nevola, Beja Sambu Giju Nevola, Beja Yorti no more, Kamushu Mosia, Tendaji, Marina, City Shinbu, Shigosome, Lubisha, not the Longosome, Sanjisha, Udmo the Longmos. 태강어도 쇼소에는 산지에는 바르나가야 푸르하게죠. 산에가 마르대하게죠. 은나 간부 루보샤 나자마노 은나 공부시에는 그리지매 어려라. 신인은 루보 넘버 타보도 모노이나 심지에는 두연야 메디지매. 또 쇼는 유 사비는 어도치 쏘는 그 초원이고지. 현 어려라. 쏘는 그 초. 또 산지의 툭 산지의 심 군인아 맞춰도 있는 초군이고지. 어디 맞춰도 있는 산지의 변화 심지 유지 실원이나 이식의 초이고지. 초내님에. 기노래라. 다 소내지 소내지 내가 캐버스노로니 오이나. 소는도 소니 오주 죽죽 내려오트 넘을 거라데 그 오이나 가르켜 왔어요. 만네티 크라운에나 겨왔어요. 얘 죽죽 내려오 넘시데 옷 무누션 줘요 내려오 넘다.

온다. 콩도냐고지 똑자한테 노사로 숙지 수반냐고지 우동어도 검주 수보 검주지 내려부터 못 메워라. 섬로 인장통에 나가는 메시티는 오래. 이쪽 가톱이냐나 꺼우. 수보 검주지 까우, 까우, 까우 놉니다. 레메디 좀 넘버 가봐도 오래. 다 수보 까만 티고 뭐이나야? 겨와 우든데 놈은요. 다 따다니면 나 모노냐고지 야 따다 초마디 레메 오래라. 셰당답이 딕밤에 수보답이 가톱메스. 다? 내인 나가 내인에 메좀. 시당이 콘도냐고지 우동어도 디고 문어냐 나 티슈 수번냐고지 우동어도 제와 문어냐 티냐 다 우드내가 이나 담고섬냐 다 계속 좀 쉬월라 스카나오나 계속 좀 쉬월라 비나이나 우드내가 시 담절로냐 다 세바지 담나 작슈네냐 옴다 대외냐나 우드내내가 시 담고서로냐 수냐나 세바샤 낸덴도냐 세발라 낸덴도 콤버자스다 수번냐고지 낸덴냐나 고 놈시데스 레노데 다 모놈신데 헤네다 인진민지 서버저 공고숨 니온다 낸덴도 나츠 출기냐나 삼로 직 서버저 쇼르전 공마데 원에 삼로 오소테동 삼모모 테동야 삼로 나가 나가 통야 서버저 공고숨 니 오동어도 공마이나 개원 넘버다 바데 답 좀 니온다 셰당 송이 셈차나 이니 시와 냠민용이다 송은이나 송은이나 거든 디셔니돌로니나 르부네가 나자 나장도 티스베 르부셔 핀 신주 문어 뱅길러는 것도 맨 고사수인의 티랑 미신의 나서지 다들 망쇼 망쇼를 든 티샤 숭우니지 모래라 숭우 세당 숭우 세당이 오지 우동어도 티샤 아섬무통 오래라 배나오서 커공어도 티다 쏘니고 이나 모션 선바지 나서지 미신의 수유메 오래 우동어도 티샤 아섬무통 세당 숭우 삼차나니 오다 세당이 오지 우동어도랑 쓴 기도 문어 죽은 데 임니 창년아 라샤 송해니 공어도데 셰당이 오지 다 랑셰 균 오든데 야돔신 오드라 냉아니 야 오동어도 송해 소고이나니고 존나 세일로니나 이니 시와 냠메뇽스 이니나 랑셈치 셈가 시와니나 피스 냠메뇽이나 냠뇽 가르치 엑스피리언스 콘도냐 오지 라가 니고이나 랑셈샤 피스 마탑 좀 쇼니오다 셈가 피스 제 비 쇼르잠모노 쇼입니다 가당 peace mata bu shukje si shanma si mata bu jena ka nyena ka wa nyena kipu tu jeno re mi preje puna na damba hotel ka ge chala to samala nyuru kipu ye su ju chuno me kondo no na ka ira yulo idang puna na sha kong tsi ya tama ya su na cha damba thong me de ime ore la ijik tu je ina damba se me de ime yan ge ju si ka ma re ime ka wa nye go che ya mata bu jom nyo dewa ya mata bu jom nye dewa nye na ta tira ime ore la ka wa ya mata bu jom dewa ya mata bu jom shukje tama je 니미용신스다 계속 좀 쉬어라서 어서 가나네매 고무야 넘버다 보다 말해 좀 니옵니다 콩스야 미션마트에서 삼노도나 브레브레가 르구나가 다르고설라 해도 말해 우동어도 라스이나 랑 곰제 넘버다 보다 말해 좀스 니미용신 때메이주르스 때메이냐나 샘어도도 곰어도도 야야 샘티셔 삼노통 쓰고 있는 그다 럽중어도도 야야 이나 기답대 클로고수 야메나 레가테 야고수 시 야고수 이네 오셔 attention 고스메 세미지 딱다 데 삼로통에 야오스메 또 콩도냐 고제 셈내가 노이나 내가 뒤에 딱다 데 물이 김이 온다 그래 내가 제 딱다 문어 쇼야 콩도스 문어도 주야 고통 좀요

당 고르섬 노동 위는 다 하람 가슈 쳇서 보고 감부스 키노라 임부 다 서버지 서버 가용로니나 랑카르니 제가 파르신 두냐고 파르신 그러냐고 더 오래라 우마티라스 머티야나 마도네트 다 망아도 노이나 파르신 예측티 오래라 파르신이나 측제 돈다스로니나 파르신 예측 내이네메 파르신 예오래라 파르니 유제 답측 내이놈 파룰두 니어라 파룰두 니나 다다나 슈스모도 야야 아르 세테모모도 디 이랑 추르초가수 다 퇴초가 개고수 이나 가에게 줄어라 다 투싱라 보틀라 오든디 세제 소야 식토르초가 개고수메 다 추르초네 파르초 되긴 알셔지 메어레 아르 추르초 리 파르초네 다 이직 마르테소 이나 리 파르초가 목도 공가르나노 니어라 파르니나 우드모도 지당 파르니고 세그 던다지 오디 다다다 베제네가 샤돌 파르니나 사자가 파르

0: 이게 야 이순지 개림지수입니다.
1: 그렇지.
0: 야불라 다 이기지 마음티가 당수로 뒤야 이제 명지시 오는 거예요.
1: 그렇지.
0: 이제 명지지에 따부대 개주디 난통불라 이제 지시 오는 거예요.
1: 그렇지.
0: 변한다다지에 매도 예동이나 당한당 뭔지가 면도 예동이 하람디 다 담아다오도 임불 면도 면은 매도 임불 매도 임불 야부 매도 년제 이기는 마디 창고숨 이제 대함디 창고숨 이제 유제 따디 창고숨 이제 딱 쓰지 돌 나로디 창고숨 이제 다 딱 휴제대 가디상 이제는 매도 예다 신의 이게 여러 티수로 손망대 불라 이제 나당 명리 정망대 돌라 다 이제 제 멘토 실프 예동원이나 멘토 닝주 예동원인 멘토 텐 예동원이 움디 마음티 비시 캐주디 자동원이나 이제 신의 지시용한 거예요. 지 지바지 망부 어디 털소로다 그리통부 지가다 남다른 예라닝 근줄 된줄 예라닝 다 이바지 강보 다 이 지 마음티 야말베 배낭 고림디 그리통부 지다가다 맞바지 나가보 야시용메드 물에
1: 이소라
0: 이 약불다 이 내제 조지가당 맹다르까스 바바지 맹이불 야보 맹지 그린디싱에도냐나 지당 맹내제다 우에노불 외밍예오티닝 땀밍예 나가네리겐 외밍예나 다 토도 나다 맹토간디노메 맹토간지기지 오모 시토오이네다 맹지 토공어도 토도 던다지 딱다 계시약대유리 이메다 맹지 토공어도 던다지 딱다 삼로니아 호르디유 움딘 맹티샤 다들 흉내가이나 가지이나 이제 명지 음모도 뒤신이들매.
1: 예스.
0: 약보라 외민이. 다 외민 명지에 대나가 내용어도 뒤신게들. 신이나 명직 매닝 시야 시죽 노티. 대 명직 돈다 시야 시죽 무노티 나가 내용으로.
1: 예스.
0: 빼나다 명직 돈다 시야 시죽 무노 외민지 신이나 당하다 넘긴다 빼는 이만여원인 다와여원인 추여원인 산여원인 매여원인 룸녀오 바지나 강보 명대 명라인불 시내비 명디 이직도 나디 시야 시주노와니나 이따 대시야 이문우 명리티노입니다 분바녀오니 까오니라니 매우래 이 바지나 이직고다 명돈다 시야 시주노부 대신디 이제 신이나 니마샤 사설진 얘기하네 백워치 치우노베 플랑샤 플랑샤지 사설진 신이냐오니나 백워치 내미교 치우디로도베 사설진 이 매니 명지 돈다 시야 시주노 Penalisha, Wakarchen, Pierre Watchine, Miu Chasanobe, Wakarchen Yella.
1: Yes.
0: Tamito Pemon of the Tiga Chanya Wina, Pemon Yen, meaning say, Shijum Munum Shindere, Soji Yenati Mengi Totumda.
1: Yes.
0: Soji Yen, be Tonian Yat, Krondobe, Tonda Shijum no Mengi, Tonda Shijum Munu, Chimengi, Mengnaka Neya.
1: Yes.
0: We are the owner. Yabu Ejik Shuji Jigda, De Mengnaka T owner. Jedruki Mengi.
1: Yes.
0: Ta Jedruki Mengi was seeing Yena. Jala dang over nay, drupsaro tig men, so totum modish. Imeda, each other, chiruki men yan.
1: Yes. Not a meek mengeda, dogamaki number. The meek men, so it, the Michel and Genning, Ramal and Genanga Yamal, Sandauti and Imore, etia. Is it a ranko, not a lumbak, gutinning, gomba, summa, udunasia torte, sheep that yade, tossel, men's jusola, rotomore.
0: No, no.
1: Is it bad in the Kekar tiya de kekar mengdi rotor. Ejik de badi kun sakatang ya de mengto ya rotor. Ejik badi mik puja ji gati ya. Mene siango, nene siango, siam lem nene lem nok, kher nene kher nok de ije binak mik puja ning sopta ji di ya de mengto de rotor ma ule. Ije putan matang mik kode ji go surana kishila se dao sumar chuk toga yakse binimina yogmuri michel nge nangni, lama nge nangni, kebe nangan nao ji di jik de ngatan shikta sherpule juk tukma deo ya lokyo ya. School ka ina certificate nenga documents nenga spelling lokyo ke tuk meteu ya shukta ich ko thi jinga tha du kindo thorso shiri ya pori ye de mengje tuk meteu ya lokyo yo rodok ni ija boda kishila ina kibere inu le tin ya chhe to ga ya ni ya minada madang ke meng thirik thirik jon de madang modo de kimjen de nek sum dur ija boda nada nada big meng to to ko di mal de she de nang meng shu la
0: losla ta sar ina nang ho to ra im da ta mik meng tho dang che chi ri mam ti no ta pak ti ne da nga dang ri ka tho ya ya de tho yuk ti cha t ne de me da nga da jang che le ji ri ning che wa ya ya chi de tho yuk meng ti ro dur e chi ri ti ne da nga dang ke kar ti ya da ke kar meng yin bur ne ti ro dur ta ri ti ne je rang pharmacy de che meng ni
1: ho
0: tho ti ro dur me re che meng ne tho yuk ti ro dur e chi de pak ti ne da

0: 가장 꿈진 티가 계속해야 돼. 삭명해야 더 이해로도. 대 리티니 대 세장 변에다 세계능 세질량의 움직가 계속가 돼 명도육티니 세진이 움직가 더 돼 세장 더 명도육티니 이 리티 사비나 나온 것도 임불 십다야 이메라.
1: 나올라.
0: 변에 더 원반바 십다도 이나 이직 대 경공아 십다도 이나 이 메노고 이 브람동 중 임불 이직 다 크롬진 임불 이제 동맹 님을 강압티 십다자 이진인 대원어야야 돼 맹토 유김불 사리나스 나온 것도 인불 당하다 림치 마업티시 맹 슈르게야 디 토드메 오래다 빈 당하다나 다 군인시 맹 슈건 말라타디
1: 맹불
0: 이 메노고다 나 나도 동건바 코미네 계세림치 군등대 맹 슈수 마업티네 임불 다지 땡게림치 님메고 슈수르 장보림치고 레임불 다가나시다 나다 김림치고 레임불 약보다 이 명토당지 마음 마음티 라메에 쓰세요. 이 작보다 나다지 빼나 리각토야야 명토고이나 빼나 이메다 개성 금예 개성 금예와니 로상 기니라니 당하당 리지 기닝 금예라로도 쉽네. 이 작보 이직 리각티 명야 토고 다음 샤르쇼치가 됩니다. 실라 버부 예라 크메 예라
1: 시트고 면에다 비로 비당크 리소 크킨니 모레
0: 리바치 담바지야 야간 요님에 보이바다 리닝 되어야 하는데 당하다 똥쇼가 지다 리익 명지 요디 냠게니 싱인 소 지다베 라마시 닝 쉽다도 닝다 이바지 망쇼모도 디니 메오레 우야니 베나 깨가르야 도이나다 베모스나 녀라니 도지 칸로 녀람데 요르니 깨가르다 베나 오모 찌냐가 쇼낭 토야야 지비리 대 맹도이 디노죠 베지르다 이땅 베지베당 찌브낭 시대 제조로도 메오르바 이 메노치 파메시 제메양 통오지가 어느 녀라니 이 메노지 던룩 녀오닝 다 던룩 녀오치나 페제가다 기업세장시다 베낭 사이점내대 충통보지 당오 삼로니앙 돈다가보 툭니에다 이질땡야지 베시 던룩니 제메모도디 힘불루스 이지고 다 삭톡 토고이는 페제르 삭명 뱀뱅이라 학바이라 니마니라 다오니라다 이 바지 요르디니메 우레
1: 나오나
0: 데 박소탁 토기에 디메 우레 다페네 다오니오치나데 삭 토미노야 대 바디 리틴 비난 바지 최상상 이집트미 길길이야 레모토 노비스
1: 오이티다 오이
0: 이질디냐 다와예 오일라이 니메 오레
1: 네스
0: 제베닝 시가닝 이집다 비난 샤카도 토비아야 옵생니라
1: 오 다시야 케르네네데
0: 가르상니라
1: 가르상니라 가르미라
0: 오 이디모토 당아당 샴도기야 토니고라이 드니 요르디니 이집데 믹소타가티에 토육 비나 생기니라 토라이 니메 최년에 리견에 자원균세도 진단분이견 생년에 잠세 같이 나냐라 생기이냐야 카템노야 나짓말 생기 나오도야 립당내 간지나시대 생기이냐야 더하니라 이 작부대 자원균세도 진단 따바하니 위치 야부 불리자 노야야 대명토오라 이지구다 시북거에 지나오며 이 노래 시북제 빼나다 다도제 니오이나다 빼나 경옹아이나 빠늘람님에 그래 숨어
1: 빠늘람
0: 힘내다 Panelam Inobes, Ejeda, Shibda Duina, Ejel Hamo Sirin Yelani, Shopina, Ejomina, Hamdoma Yelani, Tudel Hamo Yelani, Dumdin, Hamuning Tea,
1: Benoxan,
0: San Praya, Alam de Ejeda Petonia, Uyatia, Ejigde, Bramdon Jiga Yawina, Damjin Norbu Yela, Damjin Drama, Shomina, Himera, the Idmenoko, Jigde, Promdin Kaina, King in Sanya Norbaya Suma, King in Nimere, King in Chingara. 인상제 노르베제 상제 노르브니엘라 상제 제시니엘라 다 쇼미나 상제 드미니엘라 왜 명토육닝 이메노옥지다 통민지가 이나 초된
1: 드시고 먹니
0: 드든 드시고 먹니 이제보다 투된이보다 어서 통민지 할람디가 당시 야당지 로교게 두면 하사모디 투된님
1: 투된님
0: 투된
1: 투된님
0: 투된 말이죠 투된이나 초된 명토업에 나당 땐지에 구된 숭된 투된 숨노베
1: 노나
0: 다 드시고 먹지 투된님 Yabu two ten tracing Yakosumena, two ten minyawaya, two ten tracy, and two ten drama, ya two ten, two casa two, rather than ten a ten yet on ya, two ten ya corner, each other your rotation.
1: Yes.
0: Yabu two ten yoji data page, pena de lamanang sino, pedang ten come ya, you didn't me, eating come to Matuji Ut, that they auto Tominche, each Marido Dodini,
1: yes,
0: he said the Jamada only me,
1: yes,
0: that is me no, Serovina. Sob lama jang ni tu, lama jang no bi, ichi kriya je lama siring, lama drama, lama tehi, ya boi je ting drama ni mai besip tato. Tapi menu ko, tapi jika rimbuci je,
1: tapi rimbuci nada zo.

0: 다 슝 레게세리아 나다 명지 게시티 비디네나 로교디노 비고소
1: 라오노
0: 에스펠링지 로교 비고소
1: 라오노
0: 김전디 팀에티 오레 다리 게시라나 가나라 임부 다 데노가 다 땡득 시현지 다 내가 마트 넘볼 다 데노 로교 내가 제다 임부 신데다 보육 체험벌레데 시티케 무라니 메도노 오레 이비야 두노에 명지 던던냐 뚝메테오닝 브리마카노야 돈다시 셋 메테오야 이거 다 맞은 것도 에노
1: 라오노
0: 다 두노 우치곤데 아직 드레마 요소에 대한 것도 맹 마트 넘볼
1: 라오노
0: 다 드레마 요소 깨도 안 먹게도다
1: 우주다 담아다오디 임부로
0: 쓰도노
1: 어 가야니나 원에 장내 야나다 졸마이메 야보다 제메냐불라 이 담아다오디 정랑게 야보다 맹치다 데노랑당 강게디 시닝이나 이맹 시니에들로 이는 먹면 된지 제메냐도이나 다 된지 제먹 돈다 실로닝 열디메
0: 우리
1: 지 맹 돈다 쳇막에 방아노라디 로그젯 별 요르디 이니시아 밀가니 요르디로도 이 야보다 맹 돈다지 간고수 다도디 야보 이 맹 돈다 근육제 맹지 자답티 카마 형태요디 이직 신의 지금 맹 돈다지만 희생의 동용 다 독다 살이나 example 수호도 천배인의 직다 돈다질로인의 돈나무노비 기시케비 징이나 이 잡매 모던다비 다 천배인의 오지다 마자마다고 임불 이직 돈나 오마지다 최벨 임불이니 돈다 오마지 최벨 가운데 불 야보 최벨이냐 오지 최고네 공도 페르디가 니도 모르는다 대시리아 님의 오래 이것도 약세에다 가당 맹자마다고 내나 대제 약고디숑 야보다 자위 랑다 가다 먼냐다 미 다동다 마부티놈 디디디디다 미나맹 강복다 가다네시 휴서부가미에 모노
0: 마디시 예서부가미에 모노
1: example 모토티 페나
0: 다페닝이 따디 쇼송 모토는데 우츠 잠바이요 젠나가 네니머리 B A T 베네 T P A 잠바 따오네제 다 내가 크리드와는 티 노티 티 크로노바 잠바뇨는 잠바뇨시
1: 어 이치다 잠바뇨 지다 미루입니다.
0: 이모는
1: 미루다 고슴. 싱이나다 지당 아당 이 그라마르 조당 시숭이야오이나 잠바냐나 토도 샘진 샴티 깊티라나 사모 사모디 싱이드메. 샘 이다임. 당하다 변다가 호르이나 다 샴미시 둑티 마라나 사모 인지임. 다 할람디 켜보는 비네. 깊라나 사모 지시 잠바. 뚝 말하는 사무지시 닝지이니 상하다 호드메 오래 닝지이니 원래 넘에 되네 오래 미 약보다 잠바니네 에스펠링제 딱다디 마게도
0: 마드메
1: 아니네 바야드자 마 사자밈 그치 육다제 사디놈 삭슈제 인지민지 빠통 고소 빠통나 이제 그라마지 녹조게 미스터 니드 말이다 잠바니 오지 다 닥쇼 임불 다 잠바샤로지 세티 미루오도디 응모도디 형놈에
0: 다 기실라 빈이다 이낙 선대주로 소라는데 다나시 산미나 주렁세 독대 무도네 대미나 체크 돈다지 딱다 마음으로 됐냐다 도던 긴던 예지걸 라니 마디세 도던 긴던 예지걸 라니
1: 라오노
0: 이제보다 기실라 이낙 산 돈다 말시야 산 문에 랑지세게 돌라
1: 다 옥 맹 오마치 다 툭단 기둔입니다
0: 기둔
1: 온다 이제 사리나에 나온 것도야 툭단 겐둔 예토나 겐여지에 담아다 온다. 툭단 겐둔 예메다. 이제 담아다 올랑게둠. 대 툭단 겐댄 예사리나 시나노래. 이제 담아다 올랑게둠. 다 다다고 지니네 툭단 겐둔 예. 약보다 툭단 여지 툭번이나 상제임에 고담부터 신이둠. 백단번이나 비말 숭녀고 최지시했다님 툭단 예둠. 이제 겐둔 예나 개왁토가 게시페나 지 인테스 노니 코소와 되니르 노
0: 레스
1: 이지 삼통수 반디샤 기둔니
0: 레스
1: 어디에도
0: 이제 보다 이나 산 모토지 딱다리잖아 툭단 기둔 기둔 미모레
1: 겐제 모노야 기둔
0: 기둔 미모레 레스 다우초군 증가다 대신은 노티어 노 요요 놈다 두두는 게다 빈에 다우던데 티네 되나 세실 고소라나 양첸이나 우제데 크리미그 로그메
1: 놈놈
0: 양첸
1: 놈놈 다 이제 다 그루티 미그루티 나가 내용도 미 빼나다 양첸 여고지 그루치무
0: 양첸
1: 어 양첸 예통은 미그루입니다. 다 양첸 여고지 신이나 양년에 다 지당 나부티 신이도입니다. 아마 양첸 명예도 니면은 약라인에다 나당 나당 낭바고 이 내가 아마 양첸 명예도 놈에 따라서 뒤고지 다 백명의 명아당 깃가 유통은 양첸 마임 다 양첸 여고 양지다 나당 깃디우치신이도면 그래 나다 자가락 사문여간 무구지게도 되셨으라 나다 몽이시다 라마양제 무두비야 라마양제무시 그집에나 최부부야 베니메르치 무두타범 예도면 무두타범 나다 깃디우치시 양예도
0: 그래서
1: 짠지 깃디우 노우용어도 되입니다
0: 그래서
1: 이것도 뒤제다 양젠
0: 그래서
1: 양

0: 말랍 테네 미교다 돈다디 다 할람디 히나데 데디데룸 시네 비
1: 돈다 시셔가 돈데
0: 시나데 네 미교라 닝조디 머리줌다 오디모도디니
1: 따오티다 최기 니데 세기 니데 미데 우제 우제 뜨드나 내가
0: 최기 니오티니
1: 세기
0: 세기 니오티 내가 그리움 섬노 신이나 최기 니오지 최지 최시면아
1: 나오나
0: 최 냠네 야올레 떼냐 이지키브라소 니오티메라 최기 니게 지메오레 세기 여지 미시티 제가 거리야 미시티 기브라소 이제 거는 그래도 뭐래
1: 도저히 계시라 나타내서 신심을 샌다매 다 대시여서 레리마 맹토 중군가이라 소이남 맹토 거던 거비 김선생이남 빼는 거다 보자 노니 보자 문우 자 맹디 문우 내내 찍은 거다 톰스 고소 팀마도네 제가 다 내게 야매라 뭔데 우리 이제 보다 젤라디샤이나 미시아이나 사지디샤이나 싱이나 민토이나 맹디 고소 모르니 이끼다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잠에 돈이 모르니 잠에 내가 야매라 못 돈이 모르니 매직당 거다 맹지 돌소를 세리야 니 지랑디 자루 마토라다 이제 고든다 시야디 말 지금은 최토가 임보 님 지금 나도 이제 돈다 짓 말대 시에 말대 시로

0: 다 톰스 고소 팀바도네 지가다 레게 야메라몬네 오레 이제보다 젤라디샤이나 미샤이나 사지디샤이나 싱이나 민토이나 맹디 고소 모르니 이기다 이베켈한 게야 레가 자메 돈이 모르니 젠 레게 야메라 모토이 모르니 매직던 거다 맹지 돌소를 셰리야 니 지랑디 제로 마톨다 지고 돈다 시야디 말 지미노 체토가 인보르니 지가 돈이 지 돈다 지 말디 시에 말디 쉬르 고소라 니 지다 마가만 마트 놀레티냐 지 대시오다다 디시나세 말 피딩고도 지 마톨라직다 우리가 나방 명시 절부가 무는 볼 이제는 배야지 대신 빙고도 되거든 내 인물이 난 예보다도 정말 기실라서 말 뒤뒤 대가 말 대신 나오는 돈다 말시 나오지 대 내림성은 마음 대신 판도를 사모더니 이제보다 기실라서 대셔서 뒤뒤 대가 된 말 나무도가 나셔도 신이 시켜
1: 올라서 도지나
2: 생긴 나서 다다 돈백 섹션 내리마 제시 톱든 있는 데가 Nampak Luxega Mik Meng Doctang Sachining Jalak Meng Doctangur Jedi Shusudi San Metomber Langina Binanche Kandishugan Dawanun Tinkang Kujab Dashidaj Lamber Langina Utamiche Dunrek Rikchun Lerim Chitus Medium of Jello Hars Gachelin and Kaliti Mitra Gedik Ningabdish Nisning Tsa Nega Langina Shus Nun Tinkang Dawan Shudamber Langina Da Nup Tuchisagrok Grong Ni Da Lerim Seraji Kosudo, Langina Desh Uz Lerima Nadaje, Deshuk Lerim Detain Chuzukushusana, sir. Da the city Chuzukrok Nakamichi, Lerim Jaroka Chuzukrok Nakamakaliche, Shedan Lerim, Langina Deshu Lerima Mokto Yig Shunki Dedunning, Panachikin Sokbak Lamasangi said as a Christano, Shedan Dracho, Dangsan Michimar Mudi, Samato Ember. Dashnup Chusanisce, Akashwani Diliki Relationso, Hindi Gasangin Chusanisnin Kamachiche Akashwani Diliki Relationso Inchika Singer Dashnup Chusanisnin Kamakalingache, Lerim Samurai Git Evam Git Bad Akashwani Eternal Relationso Hindi Gasangir, Dashnup Chusanisnin Kamakanilingache Chusanisnin Kamakanichiche, Akashwani Eternal Relationso Inchika Singer Lerim Desh Bakti Gid, Deshnup Chusanisning, Gamakan Chilingache Lerim Purani Hindi Film Gid, Deshnup Chusagitche Chusagit and Gamakalichiche, Akashwani Delicate Relationso, Zemudun the Singer Akashwani Delicate Relationso, Hindi Gasinger, Deshnup Chusagit and Gamakanilingache Akashwani Delicate Relationso, Inchiga Singer, Deshnup Chusaduce, Sanansa Deshnup Chuse Dok Nagamichuruche, Long Tinkang Tawang, Nogok Lerima, Jujinobanang, Hindiga Shusu, Samet Ember. Langina Deshnup Chuse Dok Nagamichuruche, Long Tinkang Tawang, Deshug Lerimbanang, Chasan Dimber. Langina Da Nogur, Chinan Yitung, Kalagrolog, Chinda Dopak Tere Kalidugu, Reza Dawak Lerim Nichuzaku Shusanasa. Nogur Kungsijuk Chuse Neche, Lerim Godamka. Akashwani Delicate Relationso, Inchiga Singer, Samet Ember. Chusen Lake Nagamachilangache, Akashwani Delicate Relationso, Hindiga Singer. Lady Madonna, Nogor Consiju Chusen Lake Nagamakalichiche, Nogor Consiju Chusen Sumche, Lady Pratishi Sangit. Layena knows Lady Ma, Sangja Marfu Singero, Bugun Miriku Samakashe, Samet Ember. Lerim Meribat, Nogor Consiguk Chusum Ninkamakalichiche Chusum Ninkamakalichusumche, Lerim Nari Sangit Sangina knows Lerima Mohammed Aziz Ning Latamangishkar singer of film Hina Koksama Leon D'Souza Ning Susan DiMelone singer of film Egg Divanata Koksama Shilpa Rao singer of film Ladies and Ricky Ball Koksama Latamangishkar singer of film Veer Zara Koksama Ning Utlerim Koksama Shuktache Jyoti Noran Singer of Film Tiger Zinda Hai Ko Samathi Samet Ember Nongol Kongsi Chuchuza Sum Ning Kamakhani Chiche Lerim Git Manjiri Langyana Noos Lerima Benny Dayal Nazia Hassan Suniti Chohan Ning Vishya Dalaniba Singer of Film Estrand of the Year Kuksama Sanam Puri Ning Niti Mohan Singer of Film Estrand of the Year 2 Kuksama Arjit Singh Ning Chinmay Sribada Singer of Film 2 States Kuksama Benny Dayan and Shefali Alvarez singer of film Ye Jawani Hai Diwani Kuksama Ajit Singh and Shreya Ghoshal singer of film Hamti Sharma Ki Dulhania Kuksama Suniti Chauhan

준비하는 거지 내 양심 자체를 너보다 마서 밤이 비치기 기대야 다짐을 마마마 제자 마마마 정원이 전하지게 자원제 구해라디에 소화를 오마야들의 사랑을 버리던 벌린다 하하하 이래 오마야들의 벌린다 하하하

0: 的当街找新书，正八经的当街找新书。
1: 생년은 세다다 시든 내리마 목도 유 쿠션기 대든 님 번호 지경 소박 남상이 세다 시크리스도노 시든 퇴초 산나오버 생년은 오담치 롱팅 강다왕대 슈 만박 내림 바나 찾아들 롱팅 강다왕 납치체제 니성 사사니 생년은 다 슈크 내림 아카시분이 딜리케릴레 슈수 힌디가 생년은 치자 니스는 깔만행하지 인치가 생결 산나사

누구 있나? 결국 통불레 그 놈을 샌들 탑시 통우 있나? 결국 통일국의 딴딴 나당 생일반학 차가 놈을 나대 아삼닝아 하르길라 요구 샤리다 티 놈을 미멍 생일낭시 통불레네 미멍 용족 샘닝아 플레겨우 닌 비나시아 미시노디 루둠을 창마시 오주토가 문우지육닌 샤비낙 창지 마다수 샨무가 개개 대육 탭시마업 통도 넘불 샌들 나디 아삼국 샤리닥 토가 냠십 야칸 푸르니마 데비 워마 뉴 비낭시 샤리닥 토가 냠십 나야 미멍 브레가 샤오죽 토가 판도 라당콜 시신인 독보상 와도 리팅야 샤비낭 숨접 야고시 샤디샤문 게다 템 디식뒤가 그요 놈을 샤비낭 게다 게우시 마차도 랑 룸박게 게다 템 게우 놈을 냠시비야겐 뿐니마 디비 워마 비낭시 닌센 뒤죽도 예버지가 문우야야 미망샤 오주토가 독보상육닌 미망브레가 플레케아닌 샤오죽 땀 퇴불리네 미망나 용조 심 미시누야 수고 노짓 말 문우 치수세 마사도 랑 룸부가 우스 샤시 판도 라당콜 갑겨닌 샤 다순 야고수콜 비나세 찰레디 참노 템 나무 넘불 생예낭 마나세 게시느랑 말 미망 생예바나샤 쉬들 게용닝악 미세 쉰게 포모 용조시 랑 트딘닌 제목토가 염슈 롱야 열게 대샤문노 마업 개운음불 개용냉아 나기야나 대식뒤가 세모닌 강지용국토가 열게 팀 개운음불 나나시 땀 퇴당아 나나 샘시누티 지라행이나 앙답 탑시지 지 낭도니나 제목토가 나대 나갈렌가 나갈렌 베이비 리그 니야 고주 넘버 이당 행위 반응 시 세노이나 대차문우 샘 히노틱딘 하자두디 리임불 시인이나 부주불민 브루 반응 브레가 레가 옥만도 차례 고주고 쪽시 판도 가야로도남 사무들 리임불 샌들 부주불민 닝 랭은인 닝지 징릭 브레가 홍간 반응샤 강지볼로 니나 풋볼 토가 Sabjung Bia Deshikdiga Ngade Nagalen Ninga Yerkenin Keda Tim Geyu Nombur Langenang Ngade Nagalen Ka Tao Lega Serbati Si Kozu No Yingina Ngade Nagalen Ka Women Futsal League Nia Bumin Banak Brega Football Semitendur Shendumur O Shengen Team Tidiga Shengen Milengle Murudumur O Tsoksi Indoor Football, Zemedendur, Timber, Ozuktoga, Zemoshenme, Ga, Mi, Nunule, Munule, Tenya, Rangsi, Nushuknin, Rank, Lubkuk, Sabjung, Nin, Ozuktoga, Dechamunu, Map, Yakosu, Noli, Tenya, Rank, Tredenka, Togae, Dechamunu, Pando, Tim, Rodumber, Ozmodun, Legul, Tugusoksi, Geyoningak, Shunge, Burmin, Banasha, Simso, Rodunin Tamichi Deshamunu Pando Tim Ryuk Rivenumbur Langenang Deshukdiga Technology Nena Tuchejikuk Dutsudimbur Odin Tamichi Rangrang Sosok Lumbak Toka Nyamship Nankan Deshamunu Mop Shungunumbur Damichi Sartu Nena Creativity Nin Artificial Intelligent Nin Innovation Mop Shungunumbur Shender Tamadamaje Rangrang Sosok Lumbak Nangamok Lamdang Luksenin Rikshung Banang Nyambu Sushinin Minyam Gyunzin Nangyuk Toka Tapshi Nangosu Hajang Gitim Numbur Od No Litingya Nalenda Turim Labda Si Nyamship Nangya Chale Nangdumbur Nalenda Turim Labda Lo Tongta Map Gyu Banang Deshik Diga Laso Nangya Chale Nangyuk Kozugu number Manansi Tomit Nik Naha Nalinda Trim Labda Larse Yuk Toka Mangjing Yuk Gokap